0: 실까봐. 어, 실까봐. 너 하동나 길이.
1: 너, 난너 화났어.
0: 예.
1: 가보자, 뭐, 너비시냐, 너.
0: 으흠, 안 가미야. 한번에 파이야. 가라고 탈시에 치만에 파이봐. 가나, 니시니 클레히, 안 미실레이 말라니 마지하 라시시 자하, 라바니 상켈리하. 너네 사로 왕케, 군왕 니프랑 스가모 자하고, 아!
1: 숨자로 스가모 자두. 블람부지, 뭐, 이거 숨자리 그러자, 길랑두?
0: 숨자리 그라우, 힘이 미실리 클레이다보. 아! 니실레 시세 기니장, 너가 다오, 나이카 티켓 놓고 파랑이야, 탕리자두. 너가 숨을 자두 자에 니시 타르미두. 니시, 함시시 클레나이라, 니니 미식게 함시 클레니시 코롱 카딩라, 니야 티켓에 고, 니시 부놀라 동원하니야. 하나가, 니시, 함시시 볼일라 고, 암 탐을 엠전 칠랑두, 이분은 난도 파니 그라우, 쿠나니 그라우.